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5.1절기간珲春실크로드발해고진이새롭게개장해다원적문화활동으로시민관광객들에게색다른명절의체험을가져다주고있습니다노동자들에게경의를재노동에서분진전문안입니다오늘은珲春방천풍경구영호각해설원진범의분투이야기를전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1일珲春실크로드발해고진이새롭게개장해각지에서온관광객들을흡인하며연휴기간문화관광시장의양점으로됐습니다오전10시은은하게울려퍼지는고악과함께珲春실크로드발해고진이정시에개장했습니다당나라복장을입은삼일꾼들이입구양쪽에서성대한환영의식으로관광객들을맞이했습니다방문객들은질서있게검표를마친후입장에천연을거슬러발해로돌아가는듯한문화여행을시작했습니다발해국역사문화를담아내는중요한단체로서珲春실크로드발해고진은문화적핵심을깊이있게발굴해정치제도시가문화건축예술등을관람체험음식숙박쇼핑오락등다양한요소에겸허하게융합했습니다5.1절연휴기간발해고진은축제를핵심단체로다민족특색공연을통합하고3대주제꽃차와어둥행렬무형문화유산인타초라공연모닥불천둥기원등다원화내용을선보이게되는데여기에전자음악바비큐미식친자교류음악축제및전과정생방송형식을결합해몰입식휴일소비전경을조성하며단지내에서는300여개이상의크고작은공연이펼쳐지면서유명연예인들이차례로무대에올라다채롭고수준높은공연을선사하게됩니다관광객들의체험을보장하고서 5.1절 연휴기간발해고진은방문객수변화를면밀히주시하며봉사의식과업무수준을끊임없이향상시키고제때관광객들의문의에답변하고요구를처리해전력을다해안전하고쾌적하며편리한관람환경을조성하고있습니다다음노동이가장영광스럽고분투하는모습이가장아름답습니다혼천경제사회의고품질발전과정에서수많은노동자들은각자의일터에서땀을흘리고지혜를바치며근면한손과뛰어난기술로감동적인시대의악장을쏘아내려가고있습니다노동모범정신노동정신장인정신을대대적으로발행하고전시공부한노동자들이현장에뿌리박고묵묵히헌신하며혁신에도전하는시대적풍모를생동하게전시하고도본방송국에서는珲春시총공회와연합으로노동자들에게경의를새노동에서분진전문안을개설했습니다카메라를기층해일선에초점을맞춰평범한일터에서의고수와담당을기록하고분투의세월속의집념과영광을전시하면서고품질발전의珲春다반지를힘있게쏘아내려가고15차5개년계획의양호한출발에기여하고자합니다오늘은珲春방천풍경구영호각해설은진범의분투이야기를전해드리겠습니다이른아침방천풍경구는아직안개가채가시지않았지만진범은이미해설장비를착용하고하루일과를시작합니다10여년동안해설사업에종사하면서수천회달하는해설을진행했고각항중대한족대사업도원만히완수했습니다역사이야기로부터민족풍속국방교육실시간날씨까지그의해설은단순한정보전달을넘어문화전파감정전달과봉사담당을담고있습니다그늘의珲春방천풍경구에서는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조선으로관광의질과문화적내실을지속적으로높여왔습니다일전의해설원으로서진범은역사적맥락민족풍속국방교육애국주의정신을해설에적극녹여내면서관광객들이경치를감상하는동시에교육을받고이야기를들으며공감과인식을높일수있게했습니다 당원 간부로서 그는 꾸준한 학습을 이어가며 역사, 민속, 시사, 기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폭넓게 익히고 동료들을 이끌어 함께 성장했으며 당원 선봉 역할로 팀의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10여 년을 하루같이 진범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모든 관광객을 맞이해왔습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차분하게 처리했으며 매한 번의 봉사와 문제 해결 속에서 도전을 단련으로 경력을 경험으로 바꾸면서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정성과 진심으로 일하는 우수한 관광 종사자로 성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절 연휴를 맞아 훈촌 문화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은 민족의 기억을 간직하고 애국정신을 선양하는 핵심 거점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역사를 되새기고 용역의 경의를 표하는 인기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훈촌시 전업성 역사기념관으로서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은 4대 주제 전시구역과 서화 전문 전시구역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면 재현, 문물 전시, 다매체 시연 등 다양한 전시 방식을 통해 오대징, 이크, 탕하 등 역사 인물들의 영토 완전성 수호와 변강 개발 추진 영적 행정을 체계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전시관 안으로 들어선 관광객들은 발걸음을 멈춰 응시하고 귀 기울이고 수시로 사진을 촬영하며 역사의 흔적을 감수하면서 선조들의 강인한 책임감을 깨닫고 애국주의 정신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관광객의 관람 체험을 보장하고도 5.1 연휴 기간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 사업일꾼들은 일터를 지키고 있으며 입관 절차 최적화, 전시 배치 개선, 해설 봉사 강화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관람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5.1절 연휴 기간 사람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가족들과 단란히 모일 때 훈촌 출입경 변방 검사소, 훈촌 변경관리 대대, 훈촌 변경 파출소의 민경들은 주동적으로 휴가를 반납하고 일터에서의 1분, 책임 이행의 60초란 담당으로 일터를 지키고 충실히 직책을 이행하면서 자신의 곳으로 노동의 가치를 해석하고 기호로 천가만호의 안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5.1절 기간 훈촌 통창군은 출입경 고봉을 맞이했고 다구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통창구 입경대청에서는 진남새 경찰복 차림의 민경들이 효율적으로 검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객 흐름 고봉 특점에 비추어 검사 통로를 추가하고 대형 관광단체의 사전 예약 통관, 통로 분리 검사 등 조치를 실행했으며 대기 완충 구역, 가족 배려 구역과 특별 통로를 설치해 어린이 동반 가족과 로약자, 임산부 및 지각한 승객의 탕관 수요를 만족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어 특장이 있는 민경과 보조 경찰들을 선발해 현장에 배치하고 여객들에게 다어종의 긴급 통역, 정책 자문, 친절 지원 등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성과 온정성으로 국내외 여객들이 통상구 봉사의 온도를 느끼도록 했습니다. 훈촌 변경관리대대 초나변경파출소에서는 관할구역 안전과 안정에 모호를 받고 변경관리 통제 기능에 입각해 5.1절 연휴 기간 24시간 근무 모식을 가동했습니다. 연휴 기간 인원 유동이 증가되고 관광 활동이 집중되는 특점에 비추어 민경들은 술라와 방비 통제 력도를 높이고 치안 사각지대를 제때에 제거해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을 전력으로 방지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봄가리 준비는 년간 식량 생산의 첫 전투이자 한 해 수확의 기초입니다. 현재 훈촌시 각 향진에서는 봄가리 열조가 일어나고 있는데 분망하고 질서 있는 봄가리 풍경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신진 고사평전의 육모하우스에서 최금선 이모판 사이를 오가며 물을 꼼꼼하게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숙련되고 정성스러운 손길로 매한 굴의 모종을 정성껏 돌보면서 모종의 양호한 자람새를 확보해 이어서 진행될 모내기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봄가리 수요를 전력으로 만족시키고도 밀강향 해방촌의 농가들은 기온이 오르고 토양의 습도가 적합한 유리한 시기를 바싹 틀어주고 한전 파종의 가속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력과 기계를 적극 조직해 한전 파종 작업을 전개해 년간 양곡 생산이 좋은 국면을 열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훈촌시 농작물 계획 파종 면적은 52만 모입니다. 년간 식량 안전과 농업 증효를 확보하고서 훈촌시에서는 농업 봉사보상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정강관리를 실속있고 세밀하게 두루지며 응급배치를 가강하면서 봄가리 작업을 고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풍경구의 출행 통로를 원활히 하고 문화관광 부대 봉사를 보완하고서 그늘의 훈촌시에서는 공공버스 관광 전용 로선을 출범해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전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연결시켜 풍경구 출행의 마지막 1km를 원활히 했습니다. 오전 9시 25분 C1003호 열차가 역에 도착하자 훈촌 공공버스 관광 전용 로선이 제시간에 출구에 도착해 관광객들과 원활하게 연결하면서 원스톱 관광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공공버스 관광 전용 로선은 전용 운영 차량을 배치하고 고속철 도착 시간 내 결부해 동태적으로 순환 운행함으로써 여객 흐름의 최고봉과 정확하게 일치해 관광객들의 대기 시간과 환승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로선 운영 초기는 5월부터 10월까지 훈촌 관광 성수기를 포함하며 매일 운영 시간대는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전방위적으로 군중들의 단거리 관광, 레저 관광, 친작 관광 등 다양한 이동에 적합합니다. 표값은 1원에서 3원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도시문화 관광 발전 성과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훈촌시 전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훈촌 공공버스 관광 전용 로선은 총 28km이고 훈촌 고속철도역을 기점으로 필요한 운행 선로를 구축했습니다. 로선은 여러 인기 필수 방문지를 연결했는데 바레의 고진, 해산물 거리, 와스토크 활락섬, 동북 호랑이 표범, 자연과학 보급관 등 특색 지점을 포함하며 각 풍경 구간에 빈틈없는 연결, 직통 상호 소통을 실현하게 됩니다. 다음, 4월 30일 디리 청귤 공유 자전거 500대가 훈촌시에서 정식 운영에 투입돼 시민들의 일상 출행과 관광객들의 관광 유람에 편리를 주고 저탄소 친환경적인 새로운 출행 선택을 첨가해 도시의 저소교통 체계를 가열층 풍부히 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DD 청귤 공유 자전거 500대는 시구역 중점 구역을 연결하고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여 탄소 중립, 탄소 피크 목표 실현에 조력하고 변경 소도시의 녹색 활력을 첨가했습니다. 현재 공유 자전거는 훈촌 고속철역, 연변대학 훈촌 캠퍼스 등 지정 지점에 정밀하게 피복됐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휴대전화 스캔만으로 간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대여하고 반납하는 녹색 출행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유 자전거의 훈촌 진입은 녹색 출행 호소에 부응하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조력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다음 단계의 디디 청귤에서는 출행 수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주차 지점을 최적화, 확충하고 운영 유지 봉사를 개선하게 됩니다. 또한 차량 배치와 점검 및 청결관리 사업을 잘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공유 자전거가 편민과 관광 발전에 조력하는 민생수단으로 자리잡고 훈촌 관광철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상 요소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5.1절기간珲春실크로드발해고진이새롭게개장해다원적문화활동으로시민관광객들에게색다른명절의체험을가져다주고있습니다노동자들에게경의를재노동에서분진전문안입니다오늘은珲春방천풍경구영호각해설원진범의분투이야기를전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1일珲春실크로드발해고진이새롭게개장해각지에서온관광객들을흡인하며연휴기간문화관광시장의양점으로됐습니다오전10시은은하게울려퍼지는고악과함께珲春실크로드발해고진이정시에개장했습니다당나라복장을입은삼일꾼들이입구양쪽에서성대한환영의식으로관광객들을맞이했습니다방문객들은질서있게검표를마친후입장해천연을거슬러발해로돌아가는듯한문화요행을시작했습니다발해국역사문화를담아내는중요한단체로서珲春실크로드발해고진은문화적핵심을깊이있게발굴해정치제도시가문화건축예술등을관람체험음식숙박쇼핑오락등다양한요소에겸허하게융합했습니다5.1절연휴기간발해고진은축제를핵심단체로다민족특색공연을통합하고3대주제꽃차와어둥행렬무형문화유산인타초라공연모닥불천둥기원등다원한내용을선보이게되는데여기에전자음악바비큐미식친자교류음악축제및전과정생방송형식을결합해몰입식휴일소비전경을조성하며단지내에서는300여개이상의크고작은공연이펼쳐지면서유명연예인들이차례로무대에올라다채롭고수준높은공연을선사하게됩니다관광객들의체험을보장하고서 5.1절 연휴기간발해고진은방문객수변화를면밀히조시하며봉사의식과업무수준을끊임없이향상시키고제때관광객들의문의에답변하고요구를처리해전력을다해안전하고쾌적하며편리한관람환경을조성하고있습니다다음노동이가장영광스럽고분투하는모습이가장아름답습니다혼천경제사회의고품질발전과정에서수많은노동자들은각자의일터에서땀을흘리고지혜를바치며근면한손과뛰어난기술로감동적인시대의악장을쏘아내려가고있습니다노동모범정신노동정신장인정신을대대적으로발행하고전시광범한노동자들이현장에뿌리박고묵묵히헌신하며혁신에도전하는시대적풍모를생동하게전시하고도본방송국에서는珲春시총공회와연합으로노동자들에게경의를새노동에서분진전문안을개설했습니다카메라를기층해일선에초점을맞춰평범한일터에서의고수와담당을기록하고분투의세월속의집념과영광을전시하면서고품질발전의珲春다반지를힘있게쏘아내려가고15차5개년계획의양호한출발에기여하고자합니다오늘은珲春방천풍경구영호각해설원진범의분투이야기를전해드리겠습니다이른아침방천풍경구는아직안개가채가시지않았지만진범은이미해설장비를착용하고하루일과를시작합니다10여년동안해설사업에종사하면서수천회달하는해설을진행했고각항중대한족대사업도원만히완수했습니다

역사 이야기로부터 민족 풍속, 국방 교육, 실시간 날씨까지 그의 해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문화 전파, 감정 전달과 봉사 담당을 담고 있습니다. 그늘의 훈춘 방천 풍경구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관광의 질과 문화적 내실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일전의 해설원으로서 진범은 역사적 맥락, 민족 풍속, 국방 교육, 애국주의 정신을 해설에 적극 녹여내면서 관광객들이 경치를 감상하는 동시에 교육을 받고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과 인식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당원 간부로서 그는 꾸준한 학습을 이어가며 역사, 민속, 시사, 기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폭넓게 익히고 동료들을 이끌어 함께 성장했으며 당원 선봉 역할로 팀의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12여 년을 하루같이 진범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모든 관광객을 맞이해왔습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차분하게 처리했으며 매한 번의 봉사와 문제 해결 속에서 도전을 단련으로 경력을 경험으로 바꾸면서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정성과 진심으로 일하는 우수한 관광 종사자로 성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8 연휴를 맞아 훈촌 문화관광 시장이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은 민족의 기억을 간직하고 애국정신을 선양하는 핵심 거점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역사를 되새기고 용역의 경의를 표하는 인기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훈촌시 전업성 역사기념관으로서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은 4대 주제 전시구역과 서화 전문 전시구역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면 재현, 문물 전시, 다매체 시연 등 다양한 전시 방식을 통해 오대징, 이크, 탕하 등 역사 인물들의 영토 완전성 수호와 변강 개발 추진 영적 행정을 체계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전시관 안으로 들어선 관광객들은 발걸음을 멈춰 응시하고 귀 기울이고 수시로 사진을 촬영하며 역사의 흔적을 감수하면서 선조들의 강인한 책임감을 깨닫고 애국주의 정신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관광객의 관람 체험을 보장하고서 5.18 연휴 기간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 사업일꾼들은 일터를 지키고 있으며 입관 절차 최적화, 전시 배치 개선, 해설 봉사 강화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관람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5.18 연휴 기간 사람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가족들과 단란히 모일 때 훈촌 출입경 변방 검사소, 훈촌 변경관리대대, 훈촌 변경파출소의 민경들은 주동적으로 휴가를 반납하고 일터에서의 1분, 책임 이행의 60초란 담당으로 일터를 지키고 충실히 직책을 이행하면서 자신의 곳으로 노동의 가치를 해석하고 기호로 천가만호의 안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5.18 기간 훈촌 통창군은 출입경 고봉을 맞이했고 다구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통창구 입경대청에서는 진남새 경찰복 사림의 민경들이 효율적으로 검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객 흐름 고봉 특점에 비추어 검사 통로를 추가하고 대형 관광단체의 사전 예약 통관, 통로 분리 검사 등 조치를 실행했으며 대기 완충 구역, 가족 배려 구역과 특별 통로를 설치해 어린이 동반 가족과 로약자, 임산부, 미지각한 승객의 탕관 수요를 만족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어 특장이 있는 민경과 보조 경찰들을 선발해 현장에 배치하고 여객들에게 다어종의 긴급 통역, 정책 자문, 친절 지원 등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성과 온정성으로 국내외 여객들이 통상구 봉사의 온도를 느끼도록 했습니다. 훈촌 변경관리대대 초나변경파출소에서는 관할구역 안전과 안정에 모호를 받고 변경관리 통제 기능에 입각해 5.18 연휴 기간 24시간 근무 모식을 가동했습니다. 연휴 기간 인원 유동이 증가되고 관광 활동이 집중되는 특점에 비추어 민경들은 술래와 방비 통제력도를 높이고 치안 사각지대를 제때에 제거해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을 전력으로 방지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봄가리 준비는 년간 식량 생산의 첫 전투이자 한해

기초입니다. 현재 훈춘시각 향진에서는 봄가리 열조가 일어나고 있는데 본망하고 질서 있는 봄가리 풍경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신진 고사평전의 육모하우스에서 최금선 이모판 사이를 오가며 물을 꼼꼼하게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숙련되고 정성스러운 손길로 매한 굴의 모종을 정성껏 돌보면서 모종의 양호한 자람새를 확보해 이어서 진행될 모내기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봄가리 수요를 전력으로 만족시키고서 밀강향 해방촌의 농가들은 기온이 오르고 토양의 습도가 적합한 유리한 시기를 바싹 틀어지고 한전 파종의 가속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력과 기계를 적극 조직해 한전 파종 작업을 전개해 년간 양곡 생산이 좋은 국면을 열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훈춘시 농작물 계획 파종 면적은 52만 모입니다. 년간 식량 안전과 농업 증효를 확보하고서 훈춘시에서는 농업 봉사 보장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정강 관리를 실속 있고 세밀하게 두루지며 응급 배치를 가강하면서 봄가리 작업을 고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풍경구의 출행 통로를 원활히 하고 문화관광 부대 봉사를 보완하고서 그늘의 훈춘시에서는 공공버스 관광 전용 노선을 출범해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전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연결시켜 풍경구 출행의 마지막 1km를 원활히 했습니다. 오전 9시 25분 C1-0035 열차가 역에 도착하자 훈춘 공공버스 관광 전용 노선이 제시간에 출구에 도착해 관광객들과 원활하게 연결하면서 원스톱 관광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공공버스 관광 전용 노선은 전용 운영 차량을 배치하고 고속철 도착 시간 내 결부해 동태적으로 순환 운행함으로써 여객 흐름의 최고봉과 정확하게 일치해 관광객들의 대기 시간과 환승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노선 운영 초기는 5월부터 10월까지 훈춘 관광 성수기를 포함하며 매일 운영 시간대는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전방위적으로 군중들의 단거리 관광, 레저 관광, 친자 관광 등 다양한 이동에 적합합니다. 표값은 1원에서 3원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도시문화 관광 발전 성과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훈춘시 전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훈춘 공공버스 관광 전용 노선은 총 28km이고 훈춘 고속철도역을 기점으로 필요한 운행 선로를 구축했습니다. 노선은 여러 인기 필수 방문지를 연결했는데 발해의 고진, 해산물 거리, 와스토크 환락섬, 동부 호랑이표범, 자연과학보급관 등 특색 지점을 포함하며 각 풍경 구간의 빈틈없는 연결, 직통 상호소통을 실현하게 됩니다. 다음, 4월 30일 디리청귤 공유 자전거 500대가 훈춘시에서 정식 운영에 투입돼 시민들의 일상 출행과 관광객들의 관광 유람에 편리를 주고 저탄소 친환경적인 새로운 출행 선택을 첨가해 도시의 저속교통 체계를 가열층 풍부히 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디리청귤 공유 자전거 500대는 시구역 중점 구역을 연결하고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여 탄소 중립, 탄소 피크 목표 실현에 조력하고 변경 소도시에 녹색 활력을 첨가했습니다. 현재 공유 자전거는 훈춘 고속철역, 연변대학 훈춘 캠퍼스 등 지정 지점에 정밀하게 피복됐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휴대전화 스캔만으로 간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대여하고 반납하는 녹색 출행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유 자전거의 훈춘 진입은 녹색 출행 호소에 부응하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조력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다음 단계의 디디 청귤에서는 출행 수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주차 지점을 최적화, 확충하고 운영 유지 봉사를 개선하게 됩니다. 또한 차량 배치와 점검 및 청결 관리 사업을 잘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공유 자전거가 편민과 관광 발전에 조력하는 민생 수단으로 자리 잡고 훈춘 관광철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5.1절연휴종점영역안전생산및당직사업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올해1분기珲春시의수출입무역액은98억원에달해동기대비 110.8% 성장했습니다5.1절에도일터를지켜전문아닙니다오늘은珲春시공안구경찰의힘으로명절의평안을수호하고있다는내용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2일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5.1연휴종점영역안전생산및당직근무사업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최저선사유를튼튼히수립하고안전생산책임을짊어지며당직근무조치를세밀하게시달하고안전우환을검사해결하는것으로안전발전의최저선을수호함으로써시민과관광객들이평안하고상스러운명절을보내도록해야합니다장림국은선으로시응급관리국복만당양로원현대백화해산물거리삼국계계리주제상업거리구역개조대상현장창성기체제조유한회사희안호텔고속도로입구등지에서연휴응급당직소방안전건설현장시공호텔안전관리등상황에대해상세히요해했습니다장림국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속지부문기업3자의안전책임을엄격하게시달하고사업사슬을층층히다지며안전방어선을튼튼히구축해야합니다상업무역문화관광양로봉사교통소방등영역에초점을맞추고잠재적위험에대한조사정돈을전개해안전우환을절실히제거해야합니다연휴기간시공안전규정을엄격히준수하고작업과정을규범화하며현장관리통제를강화해대상시공안전을확보해야합니다장림국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연휴기간24시간전담근무와지도일꾼당직제도를엄격히집행해연락이원활하고직책이행이제대로이루어지도록확보해야합니다응급대응체계를건립건전히하고돌발사건응급대비책을최적화하며응급역량과물자를충분히확보해신속한처리능력을높여야합니다정보보고절차를엄격히규범화해돌발상황이발생하면즉시발견처리보고가이루어지도록해야합니다일선당직인원은후방보장을잘해연휴기간의안전과안정을전력으로지켜야합니다리조휘진철등이상출한활동에참가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珲春은우리나라동북아개방의교두보로서올해일에지속적으로개방활력을방출하고있습니다

0: 올해 1분기 훈촌시의 수출입 무역액은 98억 원에 달해 동기 대비 110.8% 성장했습니다. 각 통상군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상호 협력하면서 신선 해산물 무역, 청정 에너지 수입, 상품차 수출, 출입국 인원, 다국 전자 상거래 5개 영역을 함께 발전시키고 수출입 각항 업무가 다방면에서 성과를 내면서 통상국 경제 번영 발전에 생동한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북향 개방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아래 연변 뉴스 보도입니다. 연변 예룽 기동차 평가 요한 회사에서 기자는 분망하고 질서 있는 수출 전경을 보았습니다. 한대한 대의 상품차가 출발 준비를 마친 가운데 사업열군들이 차량별 정보 대소, 서류 검사, 등록 오염이라며 규범적이고 고효율적이었습니다. 연변 예룽 기동차 평가요한회사 삼일꾼에 따르면 모든 주문서는 러시아 고객이 기업에 주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은 전국 범위에서 양질의 믿음성 있는 차량을 선별하고 차량 정보가 러시아 고객의 확인과 동의를 거친 후 일련의 통관 절차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도로 운송을 통해 러시아 경내로 운송합니다. 수출 차량은 주로 국산 브랜드, 미국산 합작 브랜드의 160마력 이하 차종을 위주로 합니다. 올해 1분기 해당 기업에서는 차량 528대를 수출했으며 무역액은 3,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1회 훈촌 통상군은 국산 상품차를 러시아 등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중요한 전환 진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1분기 훈촌시 중고차 수출은 2,013대, 화물 가치는 2억 4,9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221.5% 성장했습니다. 승용차부터 상업용 운송차까지 각종 양질의 국산 자동차가 훈촌의 대러시아 통상구를 통해 신속하게 통관돼 해외로 수출됐는데, 이는 훈촌 통상구 경제의 활발한 발전에 생동한 축소판으로 됐습니다. 청정에너지 수입 성적표도 괄목할 만합니다. 훈촌 통상구에서 길림성 홍흥에너지유한회사를 거쳐 수입되는 LPG, LNG 등 청정에너지를 가득 실은 운송 차량들이 질서있게 현장에 진입합니다. 삼일꾼들은 서류를 엄격히 대소 확인하고 화물을 검사하며 규범적으로 하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 에너지는 훈촌에 도착해 집산된 후 다시 전국 각지로 운송됩니다. 홍흥에너지의 고효율 수입은 신에너지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동한 묘사입니다. 올 들어 훈촌시에서 수입한 청정에너지는 10만 4,500톤으로 무역액이 3억 6,3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232.2% 증가했습니다. 도로와 철도 통상구가 협동 연동해 고효율로 LPG, LNG 등 에너지의 순조로운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구역 에너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키고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훈촌은 이미 동북의 중요한 청정 에너지 수입 집산 중심으로 됐습니다. 에너지와 상품차 수출입의 눈부신 성과 외에도 훈촌 통상구의 특색 우세 산업인 신선 해산물 무역 또한 지속적으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훈촌시에서 수입한 신선 해산물은 2,203톤으로 무역액이 3억 4,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킹크랩 등 고품질 해산물이 끊임없이 수입되면서 조원 유통, 도매, 음식 등 전산업 사슬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해산물은 통관 녹색 통로를 통해 도착 즉시 검사 즉시 통관을 실현했는 바 수입 규모와 성장 속도는 동북의 첫자리, 전국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국 전자 상거래 영역 또한 다방면 돌파를 이룩했습니다. 올해 1분기 훈촌 다국 전자 상거래 수출입 무역액은 57억 원에 달해 동기 대비 297.35% 성장했습니다. 다국 관광, 상금 무역, 소비 등 쌍방향 소통이 갈증 활발해지면서 문화 관광과 경제 무역의 심층 융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올 들어 훈촌 각 통상구에서는 다방면 돌파, 전면 향상의 강력한 추세로 개방형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주동하고 동북아 개방협력 중추에 독특한 우세와 강대한 활력을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에서는 통상구 개방 우세를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통관 편리화 개혁을 심화하며 대외 경제무역 합작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또한 통상구 경제와 문화관광, 상업무역 산업의 심층 융합을 주동하고 동북아 개방 합작 중추의 자원을 끊임없이 제고해 우리나라 변경 개방의 고품질 발전에 훈춘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기여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절 연휴 여객 유동량이 대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훈춘 와스터구 활락섬, 훈춘 현대 백화 등 핵심 상권과 훈춘 해삼을 고리는 인기가 넘치고 질서 정연합니다. 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절실히 보장하고 관할구역 사위치한 대국면의 안정을 수호하고서 훈춘시 공안국에서는 경찰력을 동원하고 일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진남색의 책임과 담당으로 명절 안전의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함으로써 광범한 군중들의 평안하고 상서로우며 질서 있는 연휴를 전력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훈춘시 공안국 신안파출소에서는 해삼을 거리에 상가가 밀집되고 관광객이 집중된 실제 초점을 맞춰 경찰력을 정밀하게 포치하고 민경을 조직해 조문 안전검사 행동을 전개해 각종 안전 우한을 전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민경들은 관할구역 해삼을 포장마차, 수산물 상점 등 경영 장소에 깊이 진입해 소방 안전시설 배치, 전기, 가스 사용 규범 시달 등 상황을 종점적으로 검사 확인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 우환에 대해서는 당장에서 시정하도록 독촉하고 현장에서 상인을 지도해 응급처리 기능을 장악하도록 하면서 상인들의 안전주체 책임을 전력으로 다지고 경영 안전의 방어선을 절실히 구축했습니다. 연휴 기간 상권의 인파 집중 치안 특점에 비추어 훈춘시 공안국 특수경찰대대에서는 경찰력을 과학적으로 총괄하고 립체화 술라 예방통제 기제를 가동해 군중들의 출량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했습니다. 특수경찰대원들은 제식 장비를 착용하고 차 술라 도하기 도보 술라의 결합 모식을 취해 끊임없이 술라를 전개해 치안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제거하는 한편 현장의 인파를 소통시켜 혼잡 압사, 절도 등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비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5.1절 기간 훈춘시 새시대 문명실천 선전교육중심에서는 문화로 민심을 적시고 자원봉사로 변경도시 따뜻하게를 주지로 문화혜민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활동은 문화공연, 무형문화유산 전시, 미식시식, 농특산물 판매 등 다원화 형식을 통해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도착하자마자 훈춘의 온기를 느끼고 당풍해운, 다채 훈춘의 독특한 매력을 감수하도록 했습니다. 오전 10시 친근하고도 특색 있는 문화공연이 훈후 고속도로 훈춘 출입구에서 상연됐는데 고속도로를 금방 내려 휴식을 취하던 운전자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공연장 옆에는 문화자원봉사점이 일렬로 마련됐습니다. 특색 미식구역에서는 달콤한 막걸리 등 민속 미식을 무료로 시식할 수 있었고 농특산물 판매구역에는 입살, 목이버섯, 꿀 등 현재 양질 제품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전시구역에는 정교한 전지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는데 오가는 군중과 관광객들은 몰입식 관상체험으로 전통문화 풍채를 만끽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훈춘시 새시대 문명실천 선전교육중심에서는 고속도로 입구, 고속철도역, 종점 풍경구 등 인파가 집중된 장소에 자원봉사점을 설치하고 문화, 미식, 농산물 등 자원을 통합해 문화혜민, 자원봉사와 문화관광보급을 유기적으로 결부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몰입식으로 당풍혜운의 독특한 풍채를 감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절 연휴 기간 공천단 훈춘시위에서는 붉은 넥타이 해설원을 조직해 자원해설 봉사를 전개했는데 아이들의 마음과 언어로 역사의 온도를 전달하고 청춘의 힘으로 훈춘 이야기를 들려주어 연휴 문화관광에 선명한 홍색 바탕색을 도했습니다. 오대진 국도수복기념관에서 단정한 교복을 입고 붉은 넥타이를 착용한 꼬마 해설원들이 꼿꼿한 자세를 하고 아직 어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발걸음을 멈추고 경청하는 관광객들에게 오대진의 애국 장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경청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감수하고 정신을 깨달으며 훈천변경 역사의 심오한 내포를 깊이 체득했습니다. 훈촌 실크로드 발해 고진에서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은 침착하고 자신감 있으며 인내심이 있고 세밀하게 관광객들이 제기한 각종 문제 직면에 명확하게 대답하고 상세히 해답해 줌으로써 양호한 지식 비축과 정신 풍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동 전개 공천단 훈촌시위에서는 관련 부문과 연합으로 붉은 넥타이 해설원에 대해 체계적인 양성을 진행해 오대진의 역사 사적, 발해 고진의 문화 내포 등 방면을 둘러싸고 꼬마 해설원들이 역사 문맥을 더욱 잘 전달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방송 소식입니다. 훈촌시 문화관광 소비가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는 가운데 특색 미식이 각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특한 지리적 위치 우세를 바탕으로 해산물의 깊은 풍미와 불고기의 불향이 어우러져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면서 훈촌의 휴일 소비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심이 되자 해후 훈촌 해산물 거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양옆의 상가에는 손님이 끊이질 않았고 숯불 향이 바람을 타고 퍼지고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지면서 변경 도시의 휴일 미식 교향곡을 연주하는 듯 했습니다. 중로조 삼국 접경지대에 위치한 훈촌은 킹크랩, 대게, 털개 등 심해 해산물이 더욱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식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고기를 대표로 하는 꽃치구이 기술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숯불 위에서 구워지는 동안 고기의 풍미와 양념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수많은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관광객들의 식사 체험을 보장하고자 요식업 상인들은 사전에 식재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봉사를 최적화하며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봉사 인원을 새로 증가해 식재료의 품질과 위생 안전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여,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大明演义》。
2: 小撮子徐芳饱餐战饭，换好了夜行依靠，绢帕罩头华丽带大裹腿，背后背好了冰铁鸳鸯棒，斜挎百宝囊。朱元璋设酒给他饯行，主公啊，众位。咱把丑话说在前头啊，先小人后君子，我到城里去不一定有把握，这个药啊也不一定能到得来，到不来，要到不来呢你们别埋怨，到来呢也不必给我记功，不过我老觉得心里也没多大把握。哎，咱这么办，现在我就起身，明天天亮以前我要回来了，那就是大功告成，我要是回不来，大概我也就归位了，你们就别指着我了。
3: 哎呀，最好别发生这事儿。
2: 我也乐意呀，那谁敢保险呢？可是我就说这么一句话，假如我要真回不来或者出了事儿了，你们别依靠着我，我给留个地点，你们敢奔唐家寨请我老师北侠唐云，他还能有办法。如果我老师在家的话，不但能破得了五毒葫芦，也能救得了大家的性命。
3: 好吧，那把地点留下。
4: 小驼子徐芳这就是心细之处，把地点留完了，当时就众人告辞，起身行，赶奔苏州。朱元璋啊。